0: 大叔，点解你唔行啊？
1: 我等埋你咯。
0: 大叔，礼教有关，我哋要分开啲行至啱嘅。你行先啦。
1: 行啦行啦。
0: 咦，大叔，你又停咗喺树唔行？
1: 二郎啊！

0: 人。
1: 哎呀，
0: 我宋江睇得起你，先至咁做啫。你唔使担心，我包保你个女啊，享不尽荣华富贵嘅。
2: 出嚟啊！
3: 哎呀，你唔可以咁嘅，做呢条柳令系。出嚟，你唔可以咁噶，娇贵女。
0: 哎呀，老贤弟，两匹马出边，我哋走啦。
2: 好啦，嗱，宋大哥，你拖翻你个阿仔夫人同佢上马先啦，拖稳啦，吓，
0: 我哋行啦，吓，我哋冇阿仔夫人，
3: 得嘅你，哎呀，哎呀，我大爷啊，求下你哋啦，放咗我女啦，唔好拉佢走啊，
2: 你唔好阻住晒啦，老嘢，
3: 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乖女啊，乖女，哎呀，你哋两个冇阴功啦，放咗我个女啦。